0: 있어. 떠들어. 그랜도.
1: 안녕하세요.
0: 안녕하세요. 마 번호 소가.
1: 무사 장구 관리.
0: 무사.
1: 나.
0: 상호 관마라.
1: 아 그래 군기 뭐.
0: 그래 군기 뭐.
1: 나 그래 보고 내가 뭐 반지 내기 군기야.
0: 야 와이 더비 낙부로. 그랜도.
1: 안녕하세요.
0: 오. 마 번호 소가. 아나 이나 간다고 얘 만들어. 아파 얘 너르고. 그래용 게모. 이야와. 또. 이보아 씨 하나 풀어. 매해가 세요. 브랜도. 브랜도. 안녕하세요.
1: 나도 그거 아니었네.
0: 아나 이거 기부.
1: 오바르
0: 아사이코
1: 그 전화상이야
0: 어
1: 이라요 나포트 있게 빠지는 하지 자 저기
0: 에
1: 요즘 하지 미냐 또 파고 봐
0: 오
1: 이나 지는 봐 또 파고 사마 파라 그래 파이는 고무가리 고잖아
0: 오
1: 그래 되면 지금 되잖아
0: 예와
1: 내가 좀
0: 예와 알아서
1: 어
0: 더 또 혼돌아
1: 더 아프고
0: 그런도
1: 안녕하세요.
0: 안녕하세요.
1: 안녕하세요.
0: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
1: 안녕하세요.
0: 안녕하세요.
1: 안녕하세요.
0: 안녕하세요.
1: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
0: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
1: 안녕하세요.
0: 알라피아 마 번호 소가
1: 아부자 세요 니니
0: 아나 세요 원이기오
1: 나노 오크로
0: 아 덤베 얘기해노
1: 아 고이고 고디 드려야 마무지가 오크로
0: 오크로 이거 어때 드려
1: 엄마
0: 야마
1: 이거라 드려
0: 으흠 이보아 세야라 사 세야라 그랜도
2: 알라피아 알라피아도
0: 오 마하피
2: Ana wewe kula.
0: Alafia na inagibu.
2: Inagibu bado.
0: Ya wasaiko.
2: Kula wewe kula wewe yi kondo mina no.
0: Oh.
2: Kukude na wawe yi jobi. Uye ma banga sagi wewe duwa mi yi kwa bobo kote duya.
0: Eh.
2: Kote duwa.
0: Ya wara.
2: Hmm. Ute ngaye.
0: Ata mto yiku wewe no.
2: So ya wa.
0: Hmm. Ana wa ikuna?
1: Ikuna do.
0: Alafia?
1: Jamiu wa hangi nanzi.
0: Ana inagibu?
1: Wabaruku.
0: Aga yako jamiu?
1: Kura higu ngemo ya.
0: Kura higu ngemo?
1: Oo, kura higembo.
0: Ya wanko ase. Ane kura higu ngemo ya wane o gembo. Kura ndo?
1: Alafia?
0: Oo.
1: Nami?
0: Nam. Sagu ho sera.
1: Anda ya ye ni ge ya ni ya.
0: Ye bi ba ka en bo he ko.
1: O so ko so do wo ni.
0: So do ko na bu ka gi wu.
1: Ya wa bu ya ko.
0: Ya wa ra. Kurando.
1: Asa e kurando.
0: Alafia.
1: Ya go ko mi.
0: Samendi.
1: Ya
0: wa ya fa e ko momen. Mea. To. Ebe boss ya ke ku go ku. Kurando.
1: Ala ya kurando.
0: Ao.
1: Ao.
0: Ma ba na suka.
1: Iga za na shindi.
0: Ana na sigi wo.
1: Ye ji wa bona do.
0: Sa wa mara.
1: Ubi da mi ya.
0: Boko te.
1: Ubi da.
0: Ah.
1: Ya ibo ye mo yi.
0: Ya wa. Tá, só se era. Aí, boa, você é na Rio, coro.
1: É
0: na Fia? É na
1: Fia? É na
0: Fia? É na Fia? É na Fia? É na Fia? Curando. Ana, oi, curando.